0: 말이요.
1: 나를 뜨는데 내 수업 잡아.
0: 해문.
1: 무슨
0: 나 같은 와 부야 마강가 모나 오게 내가 다가 빨래 사가디. 헤 제시야 반 뒤임피 임파서 고래 나올 자리 알아 고 와가 세반.
1: 이거는
0: 와 우고 하고 나오게.
1: 이거 그거
0: 오게 내가 다가 빨래 사가디.